0: 마을의 PCFM 채무라고 해기면서 저를 수분을 벗어 먹는 뜨거 허라 야 11 after 2 야 11 after 2 마을의 PCFM 가만 허리 때 말해 같이 어 인기 오고 팬 나 오고 인기 오고 페미나이자 2D 오고 인기 오고 가이미나이자 에 데디 제가 인기 오고 가이미나이자 에 오고 와페웨 에 렛미 에 Let me give you me. Yeah. I'm not a fella, dude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 I'm not a fella.
1: I'm
0: not a
1: e ka gaps
0: le ranga le le buima man le matla le matla le matla le matla le matla le matla la uetsa batho ba e monga ga ke Durban e monga ga ke Cape Town e monga ga ke Zambia
1: e monga ga ke New Orleans
0: e ke re ba sotho batletse ho hle ka tse ba bophelo bona e ha uno thwe o etswa ha uno thwe fa tsela etswa libidi e ya ke lona ona ba
1: ke libidi
0: ona ba lona ona thwe ga ndlo bunya u bidi ke sa fela o ba fumana ka ofe
1: Hamona defer.
0: Unzo banger.
1: Hand in zaga fera. Kill them all and come back alone. Kill them all and come back alone.
0: Oh, come back alone.
1: Yeah. Unzo le mo.